0: 하는 정을 보여준다.
1: 뭐? 아,
0: 오실 도깔 신곤장 오는 구원이 갈리 담아 어서요.
1: 바잇
0: awak utang pati mari pasane wong utang beras bayar beras utang duit bayar duit utang nyawa bayar nyawa di ketemu awan mati awan ketemu bengi mati bengi.